야나카슈바니 실롱가로 코브랑 코브랑 코퍼레팅급바 미지상마 코브랑 레카타비총랑 메갈레야 아독니 다바트랑급바 블라카니데 차담베랑간 아니 스킬레릿 하자그니 코그룹토코 CM 콘드라트상마 아가나하 블라크바 GDP 박사 인디아니 타락바트랑잉급바 이코노미카당 랑오니 메갈레야 아독바 담사옹잉아 미니스터 Violet Mikishila, West Joint Hills, Sana Bananiko, Black Topatna Nangapa Bostu Ranko, Swalangaha. Kalsusa Ani, Arojatni, Dakbewa Rang.